0: 아니양 미들고 HIV 디쇼 AIDS 집도부 디쇼 아드나도부 약산 감지기만 약추 약탱이 허디 HIV 독스 기러 미들보요 알림 금도 지쳐
1: 아프와 풀림으로 임플레이멘 아메키아 헬케어 디쇼 부부 보도시모 보칭 HIV 독스 기러 미들보캬 킨송대 알라키주 약산 허디 금도 지쳐
0: 킨송 말라키 로미클랑 이사느 사가마느
1: 하유샥 주 나가린 스테이트 AIDS 컨트롤 소사이디 허디 한바 알지죠
2: Welcome back, my dear listeners. If you have just tuned in, this is Akashvani Kohima, FM Dragavan at 103 MHz. And right now, you are listening to Your Good Morning, Nagaland with RG Veronica. Well, the track you're listening to now, this is Jessica with How Will I Know?